그대는 나의 벗이요, 누이요, 어머니였다. 그 고마웠던 시절을 뒤로하고 나는 길을 떠날 것이다. 먼 훗날 다시 태어나면 그때도 나의 벗이 되어주면 좋겠구나.

0: 용왕님 목구녕에든 우밀까지 할커냉완. 잡녀가 물 낯서렁 죽나 욕심에 죽주. 욕심이 잡녀 잡는다게 욕심이. 그 할림할망은 그 몸 좀 어떤건댄. 순병 안 낯쓴다. 댕기망사리가 병든 해녀 밥줄이는 십시일반행 사람 살리라. 무사 아주 강 다 퍼주주 그 다 퍼줍서. 할림할망 아들이시진디 그 목근형 불치를 무사 여기다가는 해냄서. 내가 거기 매기진 나 목숨 내낭 만날 저 저승길을 들어감수가. 나가 내 새끼 매기진 내 순파랑 살주 노미 할망 매기진 전복 다댐수가. 네 맞냐 가시냐 네 물질 누구한테 배완. 그 자식들 누구 덕에 매경 살넘시냐. 집집마다 지 새끼들 입을 쪽쪽 벌령의 심판에 순병들링 할망 건사가정 해내진 말일까. 난 내 전복 못 죽구다. 악구왕 열불이 덕덕 남서. 거 뭐 순병 뭐하단 걸려시냐. 너 드렁 누워도 똑같이 해줄 거여. 난 안 들어 놈아씨. 해녀 곧지 살고 곧지 죽주 혼자면 못 산다.
1: Beautiful, beautiful. We're back. All right, it is Friday, and that means it's time for our top peep review. Yeah, have you guessed what it is? What did that be? Well, today's review phrase is 할림할망 아들이 시신지. Right. So this line comes from a conversation among a henya women in the drama. So one of